0: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2: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this, if I forgive you all that, we forgive
1: it.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일성이 요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요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곡송교당 평타원 김흥선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광고하기 좋...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김종의 시간. 호국 보훈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한 달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한편으론 무겁게 또 한편으론 가슴 벅차게 다가왔는데요. 그 덕분에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때의 공헌을 기리는 마음, 그 뜻깊은 가치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7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뭉 우리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6월 27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장병분들이라면 6월의 무게가 여느 달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달도 힘차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기무님 만나볼게요. 윤마치의 노래입니다. 초록.

0: 지금 군정은 우리 군정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제5보병사단 열쇠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와, 벌써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번 여름도 작년 못지않게 덥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올여름 무탈히 나시길 바라봅니다.
0: 네, 더울 때와 추울 때 가장 힘든 곳이 군대일 텐데요. 장병 여러분도 또 군 교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교무님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열쇠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군교화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청년 장병들이 원불교 교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화 여건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원불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예의를 통해서 교법을 전달하여 청년 장병들이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교법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게 하기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1: 또한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1년 남짓이면 전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남의 빈도를 생각하면 청년 장병들이 진정한 청년 교도로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이런 이유에서 교무님께서 고심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군종장교를 전역하고 바로 열쇠교당 교화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교화의 중심을 잡았던 것이 교화의 내실화였습니다. 원불교에 호감을 갖는 많은 신도들이 참석하는 것 또한 군교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변화하는 군대의 여건과 종교행사 참여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결국 원불교가 장병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장병들이 일반 교단과 같이 원불교 교전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열쇠교당만의 특별한 예의를 진행하게 되신 거군요.
1: 네, 교당에 와서 자리를 앉으면 그 인솔한 군종병들이 책장에서 원불교 교전을 자연스럽게 나눠줍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잖아요.
0: 네네.
1: 그러나 그중에서 한두 명은 교전을 살펴보는 장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의 시간이 되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늘 보던 스마트폰은 잠시 놓아두고 정신의 디톡스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렇게 예외를 시작하는 경종 소리가 울리고 서로 경례의 인사를 나누며 예외가 시작이 되면 함께 성가 182장 입정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와닿는 법문의 가사이기에 장병들은 환한 얼굴로 함께 성가를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쁘고 밉고 참마음이 아님을, 좋고 나쁘고 참마음이 아님을, 허공처럼 텅 빈 마음이 참마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도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고 없다고 하는 그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마음 그대로 그대로 입정의 시간을 중간에 경종소리를 들으며 5분 정도의 명상 시간이 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신의 디톡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병분들도 참 명상에 많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명상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이어서는 독경과 은혜로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요. 월초기도 때는 교전을 참고하여 일원상 서원문은 물론이며 참회문까지 독경을 합니다. 이어서 교전을 참고하여 일상수행 요법을 대조하고 법어봉독은 대종경 요원품 1장을 한 장씩 봉독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한 뒤에 설교는 대종경 인가품을 중심으로 교전을 장병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마음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거죠?
1: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의 예의 시간이지만 함께 원불교에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교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무의 자신 있는 교화 방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던 장병들의 수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년에 참석자 수를 조금씩 상회하고 있고요. 예외 분위기 또한 함께하는 진솔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네, 맞습니다. 그 결실인지는 몰라도 전역을 앞둔 교도 용사가 전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 교전을 구매하여 보려고 했더니 판매처를 모르겠다며 문의를 내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불교 전설을 챙겨주며 마음을 담은 엽서에 손편지를 작성해서 함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전을 보고 교당에 왔을 때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문답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도로서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을 군 교당에서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장병은 전역 후에 복학하면 자연스럽게 청년 교도로서 교당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전역을 앞두고 따로 교전을 구입할 생각을 한 걸 보면 원불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것 같은데요. 아, 또 다른 장병도 교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바로 이번 주 예외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교도 장병이 있어서 이 설교 시간에 공감의 눈빛이 유독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마치고 안부를 전하는데 저녁 전까지 근무가 너무 많아서 교당에 많이 오지 못해 아쉬웠다며 그날이 마지막 종교 행사에 참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서 그 장병도 원불교 교전을 받아볼 수 있냐고 하기에 바로 제가 책상에서 두고 보던 교전을 주면서 저녁 후에 근처 교당을 가게 될 때 연락을 주면 함께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녁 후에 의대로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중생을 제도하고 병등 세상을 치료하는 원불교 재생의사의 가치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숭고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아, 그 장병분께도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 교무님께서 이럴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원불교 교법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장병들이 열쇠교당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사회로 나가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모두 교무님께서 애쓰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전역하는 교도 장병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죠?
1: 네, 군교와의 가장 큰 보호는 전역 후 일반 교당에 연계되어 마음 공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역하는 교도 장병들에게는 늘 전역 후 인근 교당에 다니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전역하는 군종병이 서울교구 한강교당 근처에 생활하고 있어서 전역 전 마지막 휴가 복귀하는 날 한강교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침 한강교당에서 청년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님이 계셔서
0: 네.
1: 함께 전역을 축하하고 또 교당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해당되는 장병은 그 법회를 볼 수 있는 기회와 또 교무님과 인연이 맞아서 바로 교당 연계가 되었고요. 전역 전 마지막 예외에서는 함께 기도를 주관하고 또 전역 감상을 대중들에게 발표하면서 한강교당 청년법회에 나가서 계속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역 후에도 사회의 교당을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을 장병들에게 상기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0: 네, 와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이렇게 교도 장병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원불교와 가깝게 지내도록 전역 전에 꼭 거치는 관문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렇게 사회에 있는 교단과 연계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매주 예외 마지막 공지 시간 때 교도 장병들은 전역하기 전에 저와 항상 외부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때 평소 챙겨주지 못했던 개인 상담의 시간도 갖고 또 예외 진행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전역 후 교당을 찾는 권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건상 모든 대상자들이 당장 교당을 다닐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종교를 찾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원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꼭 갈무리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0: 네, 교무님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 만큼 열쇠교당의 교화가 올해 더 큰 열매를 맺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께서 생각하시는 군교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모든 교화의 노력과 작은 교화의 결실은 결국 진정한 교화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교화가 시간이 걸리지만 청소년 교화는 특히나 교화 결실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군교화는 청소년 교화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쇠교당과 같은 사단급 교화지는 가벼운 교화로 군 장병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화로 청년 교도로서 군 복무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교단에 도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오직 미래 교화를 생각하셔서 군교화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금 마음 다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란 게 아닌 것처럼 그 시간이 들더라도 원불교의 군교화가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쇠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정효천 교무님께서 청취자분께 전하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은요. 정산종사법어 제9무본편 6장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쇠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추의 노래입니다. 별.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오마이걸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번지.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자림 교도님의 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을 함께 나눠볼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연락, 직장에서 나누는 짧은 이야기들까지 항상 말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어떤 말은 금방 잊히지만 어떤 말은 오래 마음속에 남는다. 최근 친구와의 대화 중 기분 상한 일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다. 후에 친구의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괜히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처음에는 상대의 말만 떠올리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일 이후 직장 공사 시간에 정전 수행편을 읽다가 솔선요런 구조,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가 자꾸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그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무심한 말과 행동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 역시 편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을 꺼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말이 되었을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다는 이유로 더 쉽게 말하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 짧은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해질지 꼭 필요한 말인지 잠시라도 멈춰 살피게 된다. 물론 순간의 감정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조심하려 한다. 또한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먼저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말이라면 상처가 되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말로 기억되길 바라며 그렇게 노력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자림 교도님의 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을 함께했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또 그 힘이 크기 때문이겠죠.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요. 오늘 그래서처럼 말을 하기 전에도 또 들은 후에도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는 마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백명환과 민지가 함께했습니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상무대 교당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 누수가 생긴 지붕을 보수하며 교당이 장병들에게 편안하고 은혜로운 장소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190 공병대대와 국군 한평병원 용사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 문무대 교당은 20전투 비행단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에까지 일원의 규범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명상 있는 날에 법문명상과 108배 절명상, 차명상과 요가명상, 식물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당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임재현의 세상에 없는 계절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똥떨어 똥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육신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팩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1: Pro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신곡 드러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 연대 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 연대 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0: 치고 벗고 치고 벗고 살자.
1: 아우 좋아.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파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Red lip now, earrings now, high heel now,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누웠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량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물어보네. 사모 친구 모 형제 다정한 내 친구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직연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김종의 시간. 호국 보훈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한 달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한편으론 무겁게 또 한편으론 가슴 벅차게 다가왔는데요. 그 덕분에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때의 공헌을 기리는 마음, 그 뜻깊은 가치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7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뭉 우리가.

6월 27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장병분들이라면 6월의 무게가 여느 달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순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달도 힘차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기무님 만나볼게요. 윤마치의 노래입니다. 초록.

0: 지금 군정은 우리 군정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제5 보병사단 열쇠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와, 벌써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번 여름도 작년 못지않게 덥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올여름 무탈히 나시길 바라봅니다.
0: 네, 더울 때와 추울 때 가장 힘든 곳이 군대일 텐데요. 장병 여러분도 또 군 교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교무님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열쇠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군교화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청년 장병들이 원불교 교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화 여건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원불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예의를 통해서 교법을 전달하여 청년 장병들이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교법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게 하기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1: 또한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1년 남짓이면 전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남의 빈도를 생각하면 청년 장병들이 진정한 청년 교도로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이런 이유에서 교무님께서 고심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군종장교를 전역하고 바로 열쇠교당 교화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교화의 중심을 잡았던 것이 교화의 내실화였습니다. 원불교에 호감을 갖는 많은 신도들이 참석하는 것 또한 군교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변화하는 군대의 여건과 종교행사 참여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결국 원불교가 장병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장병들이 일반 교단과 같이 원불교 교전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열쇠교당만의 특별한 예의를 진행하게 되신 거군요.
1: 네, 교당에 와서 자리를 앉으면 그 인솔한 군종병들이 책장에서 원불교 교전을 자연스럽게 나눠줍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잖아요.
0: 네네.
1: 그러나 그중에서 한두 명은 교전을 살펴보는 장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의 시간이 되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늘 보던 스마트폰은 잠시 놓아두고 정신의 디톡스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렇게 예외를 시작하는 경종 소리가 울리고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며 예외가 시작이 되면 함께 성가 182장 입정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와닿는 법문의 가사이기에 장병들은 환한 얼굴로 함께 성가를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쁘고 밉고 참마음이 아님을, 좋고 나쁘고 참마음이 아님을, 허공처럼 텅 빈 마음이 참마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도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고 없다고 하는 그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마음 그대로 그대로 입정의 시간을 중간에 경종소리를 들으며 5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신의 디톡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병분들도 참 명상에 많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명상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이어서는 독경과 은혜로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요. 월초기도 때는 교전을 참고하여 일원상 서원문은 물론이며 참회문까지 독경을 합니다. 이어서 교전을 참고하여 일상수행 요법을 대조하고 법어봉독은 대종경 요원품 1장을 한 장씩 봉독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한 뒤에 설교는 대종경 인가품을 중심으로 교전을 장병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마음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거죠?
1: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의 예의 시간이지만 함께 원불교에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교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무의 자신 있는 교화 방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던 장병들의 수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년의 참석자 수를 조금씩 상회하고 있고요. 예외 분위기 또한 함께하는 진솔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네, 맞습니다. 그 결실인지는 몰라도 전역을 앞둔 교도 용사가 전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 교전을 구매하여 보려고 했더니 판매처를 모르겠다며 문의를 내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불교 전설을 챙겨주며 마음을 담은 엽서에 손편지를 작성해서 함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전을 보고 교당에 왔을 때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문답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도로서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을 군 교당에서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장병은 전역 후에 복학하면 자연스럽게 청년 교도로서 교당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전역을 앞두고 따로 교전을 구입할 생각을 한 걸 보면 원불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것 같은데요. 아, 또 다른 장병도 교전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바로 이번 주 예외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교도 장병이 있어서 이 설교 시간에 공감의 눈빛이 유독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마치고 안부를 전하는데 저녁 전까지 근무가 너무 많아서 교당에 많이 오지 못해 아쉬웠다며 그날이 마지막 종교 행사에 참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서 그 장병도 원불교 교전을 받아볼 수 있냐고 하기에 바로 제가 책상에서 두고 보던 교전을 주면서 저녁 후에 근처 교당을 가게 될 때 연락을 주면 함께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역 후에 의대로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중생을 제도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원불교 재생의사의 가치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숭고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아, 그 장병분께도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 교무님께서 이럴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원불교 교법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장병들이 열쇠교당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사회로 나가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모두 교무님께서 애쓰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전역하는 교도 장병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죠?
1: 네, 군교화의 가장 큰 보호는 전역 후 일반 교당에 연계되어 마음 공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역하는 교도 장병들에게는 늘 전역 후 인근 교당에 다니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전역하는 군종병이 서울교구 한강교당 근처에 생활하고 있어서 전역 전 마지막 휴가 복귀하는 날 한강교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침 한강교당에서 청년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님이 계셔서
0: 네.
1: 함께 전역을 축하하고 또 교당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해당되는 장병은 그 법회를 볼 수 있는 기회와 또 교무님과 인연이 맞아서 바로 교당 연계가 되었고요. 전역 전 마지막 예외에서는 함께 기도를 주관하고 또 전역 감상을 대중들에게 발표하면서 한강교당 청년법회에 나가서 계속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역 후에도 사회의 교당을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을 장병들에게 상기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0: 네, 와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이렇게 교도 장병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원물교와 가깝게 지내도록 전역 전에 꼭 거치는 관문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렇게 사회에 있는 교당과 연계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매주 예외 마지막 공지 시간 때 교도 장병들은 전역하기 전에 저와 항상 외부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때 평소 챙겨주지 못했던 개인 상담의 시간도 갖고 또 예외 진행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전역 후 교당을 찾는 권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건상 모든 대상자들이 당장 교당을 다닐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종교를 찾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원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꼭 갈무리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0: 네. 교무님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 만큼 열쇠교당의 교화가 올해 더 큰 열매를 맺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우님께서 생각하시는 군교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모든 교화의 노력과 작은 교화의 결실은 결국 진정한 교화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교화가 시간이 걸리지만 청소년 교화는 특히나 교화 결실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군교화는 청소년 교화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쇠교당과 같은 사단급 교화지는 가벼운 교화로 군 장병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화로 청년 교도로서 군 복무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교단에 보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오직 미래 교화를 생각하셔서 군교화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금 마음 다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란 게 아닌 것처럼 그 시간이 들더라도 원불교의 군교화가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쇠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정효천 교무님께서 청취자분께 전하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은요. 정산종사법어 제9무본편 6장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쇠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추의 노래입니다. 별.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오마이걸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번지.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자림 교도님의 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을 함께 나눠볼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연락, 직장에서 나누는 짧은 이야기들까지 항상 말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어떤 말은 금방 잊히지만 어떤 말은 오래 마음속에 남는다. 최근 친구와의 대화 중 기분 상한 일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다. 후에 친구의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괜히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처음에는 상대의 말만 떠올리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일 이후 직장 공사 시간에 정전 수행편을 읽다가 솔선요런 구조,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가 자꾸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그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무심한 말과 행동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 역시 편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을 꺼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말이 되었을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다는 이유로 더 쉽게 말하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 짧은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해질지 꼭 필요한 말인지 잠시라도 멈춰 살피게 된다. 물론 순간의 감정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조심하려 한다. 또한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먼저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말이라면 상처가 되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말로 기억되길 바라며 그렇게 노력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자림 교도님의 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또 그 힘이 크기 때문이겠죠.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요. 오늘 그래서처럼 말을 하기 전에도 또 들은 후에도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는 마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백명환과 민지가 함께했습니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상무대교당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 누수가 생긴 지붕을 보수하며 교당이 장병들에게 편안하고 은혜로운 장소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190 공병 대대와 국군 한평병원 용사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 문무대 교당은 20전투 비행단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에까지 일원의 규범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명상 있는 날에 법문명상과 108배 절명상, 차명상과 요가명상, 식물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당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임재현의 세상에 없는 계절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계어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에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이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지금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하지가 지난 지도 한 주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설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마음 공부뿐 아니라 몸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습한 기운 속에서 마음까지 짓물러지지 않도록 시간 시간마다 요문요문 공부 챙겨야겠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6절입니다. 공부길을 잡은 사람은 팔만 장경을 단련하여 두어 마디로 강령 잡아 행하고, 못 잡은 사람은 만물전을 벌려놓고 바라보기만 한다.

스승님 말씀처럼 공부기를 잘 잡아 단순하고 호쾌하게 정리해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칸의 The Enchanted Garden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법의 인연과 공부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능히 서원과 진리의 위력으로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어 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 세계 인류는 편만에 있는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은혜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원컨대 모든 지도자와 세계의 시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합리와 빈곤과 무지를 자리이타와 공익정신으로 극복해가며 세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근본 은혜를 확산해 가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사은님의 위력 아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2장 전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소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설교 시작은 우리 봉타원 송정덕 교도님 모셔가지고 정식 연주는 아니고 설교의 교보제 자료로 잠깐 이렇게 우리 봉타원님을 죄송하지만 그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텐데 주의 깊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봉타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앵콜은 안 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위해서 잠시 지연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옛날에 쓴 글이긴 한데 그 회보에 보면 마음 편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지 잠시 조율. 검은 고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추면 또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아라. 석어머니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 감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 연주자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잠시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삶을 연주하기 전 잠시 멈춰서 나를 조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표준음에 오늘 나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우리의 협연 또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을 좀 의식적으로 오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악단 뭐 오케스트라라도 연주하기 직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좀 소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대 뒤에서 조율을 했다가도 관중 앞에 나서서 무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차도 미세하게 있고 습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에서 조율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주 전에 다 아시는 바지만 조율할 때 조는 고를 조자입니다. 이게 조절한다 하는 그런 조예요. 그리고 율은 음율 할 때 그 율입니다. 율동할 때 율이에요. 이게 법이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율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진리의 그 가락이나 리듬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려자는 보면 한자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그 모양새예요. 가운데 이렇게 점이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또 등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질서 안에 어떤 뼈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 그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를 한 번씩 다 아마 쳐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뚱땅뚱땅 하고 동네 형이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주면 튜닝을 다시 해요. 그러면 소리가 아 여태까지 쳤던 거는 잘못 쳤구나.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사실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을 생산하는 거고 잘못하면 음악이 아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신앙과 수행에도 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봉타원님이 혼자 이렇게 조율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예, 피아노가 눌러줬어요. 기본음을. 저는 이제 음치라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본음을
쳐주고 거기에 바이올린이 이제 맞춰주고. 오래전에 제가 학생 행사를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손꼽힐 만한 정상급 가수를 불렀는데 무대 직전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기타를 꺼내가지고 튜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그만 피리를 같은 거를 불면서 음을 맞췄고 최근에는 어떻게 맞추죠? 디지털로 해요. 그 디지털 표시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도 튜닝을 하면서 담배 한 대를 다 깊게 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담배 피면서 한쪽으로 기타 튜닝하고 조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인상 깊은데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마음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좌선을 더 길게 했습니다. 더 길게 했어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앞두고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안 맞으면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수행도 수행할 때 이제 견성 이런 표현하죠. 그 음을 맞추는 게 견성과 같아요. 그 기점을 잡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죠?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쪽으로 수행이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그 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연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죠? 피아노가 없어도 혼자서 봉타님 정도 되시면 혼자서 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무형한 그 표준 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연주자 봉타원님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잡는다. 지금 이 법구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검은고 원래 검은고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그 음이 맞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법구경을 통해서 봤는데 공부도 똑같다 이거예요.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 정확한 그 기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연주를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애가 초등학생이 연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신납니다 이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환생해가지고 연주를 듣는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립 오케스트라를 와서 모차르트가 옆에서 듣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에 지적에 지적에 지적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 몸살나게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 작곡하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곡가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읽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악보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다음에 작곡가의 의도, 그다음에 자신의 해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같은 음을 계속 쳐요.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땡, 땡.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여기 담기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계속 그 마음을 담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음치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첫 음을 딱 누르면 아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담긴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타원님이 연주하시기 전에 피아노 그 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나 혼자도 맞출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됐으면 어때요? 스승님한테 대종사님 교법에 딱 대중을 잡고 그렇게 해야 예. 봉타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봉타원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턱 밑 즉 좀 검으세요. 거칠거칠해요. 그 전 다치신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예. 수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불교를 새로 다니거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원불교는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하려는 게 많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 봉타원님도 여기가 까매지도록 평생을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2, 3분 연주를 부탁드렸어도 봉타원님 긴장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견성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세불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정말 그거는 연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큰 무대에 선다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힘든데 이 연습을 반복해야 하냐. 봉타원님은 여기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더 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천만 경계는요 수십 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살았어도

당하시기 전에 자 3.15의 역경에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역경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굴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지 불식간에 옵니다. 내가 지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닥치는 경계는 내가 지어서 왔을 텐데 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악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 저 양반이 음악가가 아니라 운동선수인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요가하고 달리기하고 식단 조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가 선생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대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꼬박 바칩니다. 아까 튜닝하면서 담배 피신 분은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악가가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자, 오늘부로 아직 금연 못하신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요구하는 연주를 하려면 어때요? 하지 말래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1분선을 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방석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1분 가요. 그런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 1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우리 착한 교도님들께서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늘 해서 천만 경계가 와도 늘 여유롭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로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노복처럼 부려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제자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또 아닌 짓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총부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야단도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차비 방편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곁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 뵈면 방금 전까지 그냥 병력같이 야단을 치시다가 순식간에 춘풍 화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야단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를 하면 금방 따뜻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중생들은 그런 것들은 자꾸 쉽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무시선 무쳐선 그러는데 그 무시선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음악에 지금 오늘 비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떤 애를 써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좀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오선지를 눈에 앞에다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옮겨난 그 유명한 곡들이 뭐예요? 그게 후대들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곡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 뭘 하셨냐면 이 천지에 가득한 진리를 보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그 전 며칠 전에도 이제 가톨릭 신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대종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천지 팔도 보면 어때요?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쭉 여덟 가지 나오죠. 그렇게 상세하게 이 천지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한 성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0: 대종사님은 작곡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선지에 옮긴 것처럼 정전에다가 그렇게 옮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어떻게 연주해요? 내가 살아가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대종사님 악보를 연주하고 당신도 연주하고 그 사람도 연주를 하는데 경계는 하는데 연주는 다 달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조율을 잘못하면 견성이 안 되면 뭐예요? 다 각자의 기준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연주자라고 연주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막으로 따지자면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잘 그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래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례대. 왜? 틀린 음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이 마음 조율을 하고 견성을 하고 견성했으면 또 훈련을 부단히 해서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그 대종사님 이렇게 계시면 이 우주하고 이 천지하고 그냥 한 살, 한 몸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시선법이란 건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장독대를 덮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물리적인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 뭐죠? 그게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도 내 욕심껏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성에 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정하잖아요. 천지연기 아심정하잖아요. 천지와 동일체 그러잖아요. 천지와 내가 한 몸이다 이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예. 성주도 어때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이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늘 흠모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들 마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고 나서 저 바이올린처럼 좋은 데 보관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익산에 있는 저희 그 소태산 마음의 그 사무실에 첼로를 연주하는 교무님께서 늘 그 첼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온도와 습도가 맞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악기가 상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불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도 온전한 마음 챙기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는 어떡하죠?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조율해서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보관을 그렇게 했다가 곱게 꺼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아까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보에 충실하게 또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살려서 그렇게 심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무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일원상 법어를 인사할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질, 일원상 신앙, 일원상 수행, 일원상 소음까지 이게 다 모두 내놓으셨는데 일원상 법어를 또 이렇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2: 그죠?
1: 네네네.
2: 세상에서 원불교는 세불교다. 또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원불교가 세불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해 보면은 진리적 종교라는 말이죠.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밝힌 종교.
1: 예.
2: 과거 종교는 진리를 신격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1: 예.
2: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종교가 개설이 되었는데
1: 네.
2: 원불교는 신격이나 인격으로 달리 표현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로 진리와 신앙을 회통시킨 삼위일체된 교법을 말씀하신 것이 소태산 부처님의 정신이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마 세불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생활종교.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고 불법을 네. 밝히고
1: 예.
2: 또 그 닦은 마음 또는 깨달은 불법으로 생활을 밝히자. 이런 교법이 원불교 특상점이 되기 때문에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1: 네.
2: 원불교 교단의 교의 전체를
1: 네.
2: 강령적으로 표현한 것이 4대 강령 아닌가요? 4대 강령 가운데 첫 자리가 정각정행이죠.
1: 네, 네.
2: 이 정각정행을 쉽게 또는 정확하게 또는 간명하게 실천적으로 표준 세워주신 말씀이 이론상 법어가 아닌가 그래 싶어요.
1: 네.
2: 이론상 법어는 세불교, 생활종교의 대표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그리 생각을 해요.
1: 네.
2: 정각정행을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2: 이론상 법어의 내용을 살피자면은 원망부족지공무사 이 용어를 가지고
1: 예.
2: 이론상의 진리를 해설하시고 안입이 설치는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자 이것을 밝혔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얼마나 그 간명하게 정확하게 밝혀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실천 종교로서 매우 중요한
1: 예.
2: 이러한 부위를 찾고 있는 교법이 바로 이론상 법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면은 사은에 대한 인생의 요도 사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중요한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상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오늘은 그 이론상을 통해서 성품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며 우주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며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며 생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으로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론상을 정전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밝히지 않았어요?
1: 네.
2: 이론상을 진리에서
1: 네.
2: 밝히셨고 이론상
1: 네.
2: 서원문에서도 밝히시고
1: 예, 그렇습니다.
2: 이론상 개성에서도 밝히시고
1: 네, 네.
2: 교리도에서도 밝히시고
1: 예.
2: 법어에서도 밝히시고
1: 네, 네.
2: 여러 분야에서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셨거든요.
1: 네.
2: 그러는 가운데 이론상 법어는 아주 특별한 부위를 찾고 있는 교법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2: 아, 세불교 생활종교로서 탁 내놓을 만한 교법이 이론상 법어예요.
1: 예.
2: 어느 종교에도 이런 흉내를 내는 교법이 없지요. 네. 원불교 특색 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교법이 일원상 법어라 네. 이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에 일원으로 위력을 얻고 일원으로 체성의 합하도록까지 서운함 그랬죠.
1: 네.
2: 그래서 그 일원으로 체성, 일원으로 위력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원으로 광명 하나를 더 붙이면
1: 네.
2: 그것이 정전 가운데 나오는 원불교 일원상은 진리적으로 요약하면 공원정이요.
1: 네.
2: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인이라 이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1: 네.
2: 이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여기를 잘 토를 떼도록 잘 깨달아야 원불교 교문에 들어와서 신앙과 수행과 진리적 깨달음이 좀 쉬워지죠. 정확해지고요.
1: 네.
2: 네. 중간에서 헤매들 안 해요.
1: 네.
2: 이론상을 알고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생활이 더 은혜로워지고 깨달음이 더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론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적으로 볼 때
1: 네.
2: 첫째는 이론의 체성 아닙니까? 체성은 불교에서 공이라 그래요.
1: 네.
2: 빈 자리.
1: 네.
2: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는 공을 설명할 때 허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래요.
1: 네.
2: 허공, 옛날에 허공장 보살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허공. 근데 이 허공은 사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허공은 크다. 이 설명하죠. 그렇죠? 허공보다 섞은 것은 없다. 근데 허공이 무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물질이나 질량이 있는 거예요.
1: 네.
2: 아주 세밀하게 보면. 이론상은 그런 모습이나 그런 무게나 그런 부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체성을 설명할 때 마음의 빈자리, 우주마주, 공한자리를 설명할 때 그 비유담으로 허공의 예를 드는데 허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비추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예요.
1: 네.
2: 허공은 벌써 색깔이 있잖아요. 파란색. 무게도 있다니까요, 허공이. 그러니까 공, 이런 체성을 이해할 때 그 이런 체성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물량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1: 네.
2: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1: 네.
2: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광명이거든요.
1: 네.
2: 원, 공원정할 때 원,
1: 네.
2: 광명을 설명한 거야. 지혜, 광명.
1: 네.
2: 이거를 대변하는 것이 원이거든요. 원, 원은 둥근 광명체예요. 뚜렷하고 신령하고 환한 그 광명도 말이죠. 햇살, 햇살같이 광명은 어디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다가 햇살만 트면 그냥 환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광명은 햇살로 제일 밝게 표현하죠.
1: 네.
2: 햇살로 표현하면 월광,
1: 네.
2: 달빛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달빛이나 햇빛은 말이죠. 무엇인가 탁 가리면 그 이상은 비추질 못해요. 그림자가 네. 딱 생겨갖고. 그런데
1: 네.
2: 우리 일원상의 광명은 그런 것이 가리워도 아무 관계없이 비친다 말씀이죠. 그런 광명이에요. 무엇이 가로막는가는 무명이 가리우는 거죠. 무명과 상이 가리우면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그러는데 그건 정신세계의 얘기예요.
1: 네.
2: 상대적인 물량세계가 아니고
1: 예.
2: 현실적인 세상의 말이 아니고 완전히 자체 내에 있는 자기 정신 속에 있는 그런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어두워진다. 그 말이지.
1: 네.
2: 그러니까 햇빛이나 이런 그 빛으로 이런 광명을 설명은 되죠. 비유담으로. 그렇지만 진체는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광명이라고 할 때 그
1: 네.
2: 광명을 깨닫고 이해할 때 이런 햇빛에 비유해서
1: 네.
2: 이해하지 말라 그래.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투명한
1: 네.
2: 그런 광명이거든요. 투철한 광명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런 위력.
1: 네.
2: 태양이 빛을 비추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제각각 운행을 하고 또 새싹이 막 도단하고 그런 걸 보고 이런 위력을 이해하거든요. 아, 참, 법신부로 힘이 저기가 있구나.
1: 네.
2: 그런데 법신부로 위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데 있기도 한데, 네. 법신부로 위력을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1: 네, 네.
2: 우리가 보는 그 새싹이나 항체, 여러 별들이 운행되거나, 또는 이제 사시순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새싹이 터나는 거, 항체가 운행되는 거, 모든 것은 움직이는 힘의 역동적인 힘의 작용이에요.
1: 예.
2: 그것을 우리가 위력으로 비교해서 말하죠. 새싹 나오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아, 저것이 이런 쌍의 위력이시다.
1: 네.
2: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1: 네.
2: 허공에 바람이 휙 불어도 하, 이것이 이런 쌍의 위력이시다.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있어. 옛날 도인은요,
1: 네.
2: 들판에 가다가 바람이 휙 불면서 나락이 한 곳으로 싹 쏠리거든. 이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 네, 네. 그 저는 이렇게, 그 응? 저는 한 여름에 가뭄이 와가지고 화단에 있는 나무가 다 비틀어지고 막 그런 난리를 한번 겪은 해가 있었는데. 물을 떠가지고 화단에 화초에다 물을 주는데 꽃이 이쁘고 비싼 데에다가만 주고 나서
2: 물이 약하니까 물이 아까워서
1: 물이 아까워 그리고 나서 오후에 비가 오는데
2: 오.
1: 아, 이 천지가 내리는 이 비는 잡초든 뭐든 그냥 세상 큰철을 내리는 걸 제가 이게 느끼고, 아이고, 이 쪼잔한 놈아.
2: 그렇죠. 정작 이루는 위력은 동함이 없어요. 힘, 그러면 동하는 걸 생각하는데, 역은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아, 힘이 있구나.
1: 네.
2: 이런 것인데,
1: 네.
2: 이루는 위력은 전혀 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1: 네, 네.
2: 경험해 보셨나요?
1: 네.
2: 이 움직임이 없는 힘을 이루는 위력이라 그런다 네.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루는 체성, 이루는 광명, 이루는 위력, 이런 삼합의 원리를 믿고 깨닫고 실천에 옮길 때 이론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1: 네.
2: 평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알아왔지만 이론상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왔지만은 그 이론상의 진실한 핵심 중에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네. 잘 깨달아서
1: 네.
2: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삼고 신앙의 표준을 수행의 표준을 삼고
1: 네.
2: 이렇게 해야
1: 네.
2: 이렇게 해야 변절이 없어요.
1: 네, 네. 이론상 법어에 그런 자리를 이제 설명하신 몇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제일 처음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면, 3개가 다 오가의 깨달은 사람의 소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2: 견성하고 오도한 분은 그 둘 아닌 자리를 딱 본 거거든요.
1: 네.
2: 태양이라는 것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1: 네.
2: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자타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 원리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1: 예, 예.
2: 그 상대적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남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네.
2: 하루는 대단종사님을 모시고 배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1: 아, 네, 네.
2: 올라가면 만경평가가 딱 보이거든.
1: 네, 그럼 만경평가가 보이는데. 네, 네.
2: 도란 곡식으로, 곡식이 양이 익었는데, 그때 대중을 향해서 물으시더라고. 너희들, 저거 봐라.
1: 네.
2: 저 누른 곡식을 내 것 삼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이러시더라고. 내 것 삼은 말해라. 나도 그냥 금방 대답하고 싶더만. 아니까.
1: 아, 네.
2: 나보다 선배는 더 잘하라고 다녀요. 지금도 늙었지만은.
1: 네.
2: 그, 나하고 같이 모시고 가던 대중은 거의가 다 대단 상사님께서 말씀하신 저 누른 눈에 곡식을 내꺼 삼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그럴 때 말하고 싶은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알고 다, 있었으니까.
1: 모두 다, 네.
2: 그런데 응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는가? 왜 알고 있으면 대답을 못했을까? 그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마리로 알고 있을 뿐이고 판단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진정 그 진리를 깨달은 그런 자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 아, 네.
2: 그 대답을 다 못하고 말았어요. 당신께서도 그만 거기서 끝났어요.
1: 아, 그, 뭐라고 말씀?
2: 아, 그럼요. 그게 화두죠. 이제 화두로 다 공부하라 그렇게 네, 남았는데 네. 이것도 좀 화두예요.
1: 네, 지금 화두입니다. 지금
2: 화두인데. 오가의 소유라는 말은 천지 만물이 다 나하고 상대를 맺고 있는 것 같으나
1: 예.
2: 너가 만약 견성하고 오도했으면은 그가 둘 아닌 것을 알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들녘에 있는 곡식도 둘이 아니지요. 그건 불가, 이게 불가의 불이문돌인데
1: 네.
2: 그렇게 그런 진리관으로 본다면 생사가 둘이 아니오 자타가 둘이 아니며 미호가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둘이 아니죠. 따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 네.
2: 내 것이라는 건 소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1: 예.
2: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나.
1: 나.
2: 그렇죠.
1: 네네.
2: 그런 것인데, 어찌, 한자 거기에 내 것을 만들고 하고 소유가 따로 있겠어요. 다 일체가 다 하나인데, 그런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1: 네, 네.
2: 그래 싶어요.
1: 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만물의 그 이름은 다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면.
2: 거기에 불리문, 불리문은 다 통하는 말인데.
1: 네,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 근데 같이 뭉퉁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네.
2: 주사님하고 나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아?
1: 네.
2: 그럼 본래 하나다 그 말씀 아니에요?
1: 네네. 이건 둘인데요?
2: 그러니까 견성을 못했다는 말은 듣지. 하나 된 자리로서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 하나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면 벌써 둘이 아닌 것을 모르는 소치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하나라고 안 해요.
1: 하나는 틀리고 둘이 아니면 맞고.
2: 그렇죠.
1: 예.
2: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 법문은 누가 많이 했는 거니? 유마경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말씀이 불이문돌이에요.
1: 네.
2: 원로 한 분이 오죽인가 내 옆으로 막 걸어오더니 인사님 불러요. 왜 그러냐고. 부처님 제자 가섭하고 유마하고는 누가 더 법이 높습니까?
1: 아.
2: 다들 저 가섭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인사님 견인 어떤가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요.
1: 아,
2: 내가 지금 3000년이 넘어왔는데 갑자기 그 두월은 등위를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사실은 부처님의 일등 제자였지요, 가섭은. 근데 가섭의 말씀이 전해져 오는 건 없어요. 유마힐은 유마경이 있거든요. 가섭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려가 된 분이고, 유마힐은 부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승려가 안 된 일이었죠.
1: 네.
2: 그렇다고 해서 유마힐이, 나는 유마힐이 더 높다 보는 사람은 아니다. 유마힐은 유마힐이고 가섭은 가섭이지, 그 둘을 어느 분이서 높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변론가다.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이지 마음의 증득함을 본의로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은
1: 네.
2: 둘로 보는 자리에서는 불로 봐야 하고
1: 네.
2: 나눔이 없는 자리에서는 나눔으로 봐야 되는데
1: 네.
2: 함부로 변론을 통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네. 견해죠. 그 이름은 각각 다른데 서로가 이름은 다르죠.
1: 네.
2: 모습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2: 그죠?
1: 예.
2: 세상 만물은 먼지도 말이죠. 그 많은 먼지도 같은 물건, 남은 물건도 네. 없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견해예요.
1: 네, 네.
2: 세상에 나온 것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2: 눈도
1: 같은
2: 그렇죠.
1: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2: 없고. 그러죠.
1: 예. 예.
2: 밝은 말씀이세요.
1: 네, 네, 네.
2: 그렇게 서로 이제 이름을 달리하고 나왔는데, 그, 원래 이름을 정하기 전, 무유정법 정하기 전,
1: 네.
2: 그는 불임은 둘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진 것은 이미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이름이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 소식을 물은 거예요.
1: 네네.
2: 뭐, 이전 소식이 그런지라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네. 전부가 둘인 것 같고 천만인 것 같지만
1: 네.
2: 그 실은 하나다. 왜 실은 하나인가? 그가 진리적인 면에서, 기운 면에서, 광명 면에서,
1: 네.
2: 체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다. 그거거든요. 네네.
1: 저는 또 그 경이 보기를 상대를 볼 때 상대로 볼 게 아니라 법신으로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그래야 네. 이제 하나임에서 둘이 있고 둘임에서 하나이지
2: 네.
1: 상대를 법신을 볼 줄 모르면 각각 다르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2: 제가 이제 상점을 갈 때
1: 네네.
2: 아, 상점의 집 주인들이 귀신이요.
1: 네네.
2: 나도 이제 원불교 복장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럼 나를 알아봐요.
1: 예.
2: 그냥 사복을 입고 가도 알아보는데, 딱 가서 값을 물으면요.
1: 네. 예.
2: 정확한 값을 말해요.
1: 예.
2: 그때 내가 청년 시절만 해도.
1: 네.
2: 값을 막 애누리를 하고 깎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1: 네네네.
2: 지금은 저 청찰제가 다 돼갖고 있어서 손님 잘못했다고는 안 오니까 정직하게 말하죠.
1: 예.
2: 어째서 이 집 주인이 불려서 말하지 않고 깎을 복 잡고
1: 네.
2: 정확하게 말하는가. 이거는 저를 아 이분은 상점을 몇 군데 들려서 왔다 아는 거예요. 나도 꽤가 없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한번 묻지 않아요. 이 상점 가서 한번 묻고 최상정 가서 한번 보면 공통분모가 나와요. 괜히 교역자 정복을 입고 가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술량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해갖고 보탠다니까 가격에다가. 그 총중에 안 빠지려면 한 두 상점은 들어가 봐서 가격을 알아봐야 돼요.
1: 네.
2: 그런데 번개 같은 눈으로 아, 이 사람은 어디 둘러온 사람이 보면 알더라니까요. 상점 주인이. 그런데 말이죠. 둘이 아니다. 이 법문은 불가 유명한 법이에요.
1: 네네.
2: 그 이치소관으로 볼 때 둘로 나누어진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것을 내심,
1: 네.
2: 속마음으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둘이 아니라고만 보아서 다 부처라고만 보면 속는다니까요, 내가.
1: 예.
2: 내가 속아요. 네. 그러니까 속지 아니려거든.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네. 겉마음으로 다 분별해서 해야지 네. 똑같이 너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이랬다가는 봉변당하지요. 네.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네. 잘 생각해서 속마음으로는 평등하고 하나이며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세상은 둘로 천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중도를 잡아서 양자를 갖추는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요. 네. 진리관도 그래요. 진리를 깨달을 때에도 그렇게 깨쳐야만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난 그리 생각을 해요.
1: 네, 네. 네. 이제 그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같이 되는 줄 알며 그 다음에 인과부홍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게 같이 묶어서 변화의 자리를 느끼는 건데 그 시간이 많이 돼서
2: 그런가요?
1: 이것은 변불변의 자리이니까 그 화두로 삼아서 공부 예. 삼아서 그 깨치시도록 한 문제를 예. 남겨놓고
2: 그렇게
1: 오늘 이 시간 잘 마치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종병이 된 이유요?
2: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3: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1: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2: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1: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3: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4: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4: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6: 야, 이론상 법원은 이론상 진리를 깨우치고 이론상 진리를 찾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표준이 되는 그런 법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론상 진리를 실천하자고 했을 때 안입이 설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그 표준도 같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원만하고 지금 무사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살의 문제, 지중한 인연들을 그냥 어떻게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헤어지는 그 이혼의 문제를 우리 교법부가 한번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7: 예. 네네.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들었다. 또 찰나 속에 영혼과 영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생각 속에 이론상과 사의지 들었다.
6: 응? 네.
7: 한 생각. 방금 그 자살 문제, 이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6: 네.
7: 예,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극복할 일이고.
6: 그렇습니다. 네네.
7: 이 한 생각을 잘못했을 때,
6: 네.
7: 일어나는 현상인데, 만약 위에 자살한 분이 있다면 나보고 그럴 거예요. 당신 내 경우 한번 당해봤어? 그런 말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주사님이 물으셨으니까
6: 네네.
7: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6: 네네네.
7: 내가 교학과 다닐 때 송산 총장님이 보설을 하셔요.
6: 네.
7: 하시는데 말을 봐라. 말이 잘 달릴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서 잘 날린다 그러는데 말 그 녀석이 대중 속으로 쳐들어왔다. 잘 날린다 하니까 대중 앞에 그냥 너 물러보서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그냥 당장에 쳐놓은 망아지라고 욕설이 나올 것 아니냐. 무엇인가에 탁 가리우면 무엇인가, 그걸 불가의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뿐만 아니라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이 치성하게 일어난다든지 상에 탁 가리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진리관, 신앙관, 수행관이 무너져버리죠. 숨어버려요. 그 삼독지뇌가 딱 앞을 서가지고 그 진리적인 마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6: 근데 우리 원불교 교도와 신자 입장에서 이런 상과 기본적인 마음의 모양을 또 그릴 수도 있지만 전혀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을 때 멈출 수도 없고 그냥 당한대로 저질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7: 물론 그런 네.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6: 네네.
7: 도덕을 배우고
6: 네.
7: 학교 교육과 사회 활동을 통해서 도덕성을 배워요.
6: 네.
7: 종교에 입문하지 않았어도.
6: 네.
7: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양심.
6: 그렇죠. 네.
7: 그 있는 것이거든요. 네.
6: 왜냐하면 어려서도 거짓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속을 수 있어도 나는 아니, 알고 있거든요.
7: 그렇겠지.
6: 그 양심을 확, 이라도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괜찮은데, 이걸 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7: 그러니까.
6: 네네네.
7: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6: 네.
7: 자기의 양심을 숨겨버리고, 눕혀버리는 네네네.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이에요. 삼독심이고요. 삼독진에.
6: 네.
7: 이 마음이 치솟을 때 부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든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진다든지 이렇게
6: 네.
7: 그래질 때 좋은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일시적으로 충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꼭 종교의 입문에서 그런 진리관을 배우고 신앙 수행관을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좀 무리하여.
6: 그렇습니다.
7: 일반 사람일지라도.
6: 네, 네, 네.
7: 마음을 좀 돌려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6: 네, 네.
7: 자기가 도덕성으로.
6: 네.
7: 일어나는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6: 네.
7: 제가요. 원론에 살면서 조그마한 정원 하나를 제가 가꿨어요.
6: 네.
7: 근데 그 나무가 컸어요, 다. 그러니까 그 큰 나무 아래는 그늘 때문에 뭘 키울 수가 없어요.
6: 네.
7: 좀 허성허성해서 보기가 싫어요. 그 보기 싫은 부면에다가 조화를.
6: 네.
7: 잎사귀며 꽃이며 좀 커놨어요. 보기 좋게.
6: 네, 네.
7: 눈 오는 겨울에도 보기 좋으라고. 아, 그 누가 그랬는가 몰라도 그걸 누가 빼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뽑아가는 사람이 손해지 하고 보충을 했어요. 아, 그것을 여섯 번, 일곱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속에서 부는 마음이 나더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6: 아, 네.
7: 그런데 말이죠. 하하.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내 손실이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나는 거다.

0: 해서 한번더 걸음을 재생 걸음으로 걸었더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행복한, 훨씬 더 평화스러운 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갈수 있었을 텐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리는 마음, 돌리는 회전시키는 것, 이 우주라는 건 본래 회전 무대예요. 극장에서만 회전 무대가 아니고 우주는 저 회전 무대예요. 순환, 육체도 그래요. 피가 한순간도 없냐고 회전을 해요. 사람도 생로병사를 회전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그림에 도느냐? 원. 원이 회전 무대의 가장 좋은 표현이거든요. 돌고 돈다. 그런 무대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도 본래 회전 무대라니까요. 고착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1: 프랑스의 어떤 화가가 머리가 둥글기 때문에 머리 생각을 돌려서 머리가 둥글기 때문에 돌림에도 생각하라.
0: 우리 저 천주교는 원불교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승사님 말씀이요. 만스 주교가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천주교는 이름이 같은 분도 있고 그래서. 만스 주교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가 태양도 돌고 세상에 돌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는가.
1: 다 돌죠.
0: 그것들이 다 원을 그리면서 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불교만 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가들도요, 가장 훌륭한 도형은 원이다. 이렇게 해도 한국에도 말이죠. 여러 곳에 이론상을 해서 조각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돌려야 해요. 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착되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몸도요. 왜 병이 나는 거 아세요?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1: 못 돌려줬기 때문에.
0: 왜? 순환이 잘 되고 돌림을 잘해서 몸에 병이 없어요. 마음의 병도 꼭 그래서 일어난다니까요. 그잘 돌려야 해요. 딱 고착시키지 말고. 회전 무대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1: 첫날은 컴컴한 첫날이라도, 아, 이게 언젠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돌려, 말씀대로 돌려서 이렇게 좀, 얼마든지 그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일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용기를 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래요. 그래 이제 참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욕심이 치성할 때는요, 참으면 병나라고 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당하면 어떻게 이런 경우 참아? 당신이 한번 참아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참아지거든요. 본래 종교가에서만 참으라고 또 사회적인 도덕성에서만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도 정반합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반대가 일어나요. 반대가 일어나요. 근데 반대를 딱 당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때 그때 사회가 발전하고 인격이 승화되고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도 그런 거예요. 마음 공부도 탁 부딪혀요. 삼독심으로 부딪혀요. 상으로 부딪히고요. 그것이 경계는, 우리가 경계를 말할 때내 안입이설치를 바깥 것을 경계라고 처음에 말하는데 사실은요, 업식의 경계, 이 육군의 경계, 그 다음에 이 세상 환경의 경계예요. 이런 경계를 딱 당할 때 멈춰야 돼요. 업식이 동할 때에도 멈추고, 육군에 치우쳐질 때도 멈추고, 환경으로 돌아올 때도 멈추고, 그래서 가만히 돌려야죠.
1: 자, 그런다면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진리적으로 볼때 얼마나 많은 그 나쁜

0: 업을 짓고 다시 죽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 목숨을 끊을 만큼 이제 업이 돌아왔거든요.
0: 네네.
1: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한 것 아니겠어요?
0: 네네.
1: 극복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끊어버리면
0: 네.
1: 그것이 이제 몇 배로 불어나죠.
0: 네.
1: 받을 때.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거부한 것이거든요.
0: 예.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1: 예.
0: 그래서.
1: 그래서 불교적인 인식으로는 그래도 그럴싸해요. 그런데
0: 네.
1: 서구적인 인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하늘의 뜻으로 알거든요.
0: 네.
1: 이것은 불가에서는 진리적인 돌아오는 그런
0: 네.
1: 운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 예.
1: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부하는 거거든요.
0: 네.
1: 거부하는 거. 이게 거부하는 마음은 다음 후생에 태어났을 때더 그래요. 죄로 말한다면 큰 죄죠.
0: 예, 그렇습니다.
1: 큰 죄예요. 그러니까 자살만큼은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옆에서도 그가 자살할 만한 위기에 고민에 그런 처해 있으면 좀 도와줘야죠. 도와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좀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선회시켜주고 그 사람의 생활을 좀 보태서 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인류 사회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큰둥하게 안 쳐다봐요. 도와줄 줄을 몰라요. 특히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위로할 줄을
0: 네,
1: 몰라요.
0: 그것을 이제 일러서 사회적 타살이다.
1: 그러지도
0: 그런
1: 하죠.
0: 용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그러기도 하죠.
0: 사회적 타살이다.
1: 예.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0: 그렇습니다.
1: 자기가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평소에 많은 그 지각,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운과 업이라는 것이 죄와 고와 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철학이 있고 진리관이 선 사람은 좀 낫죠.
0: 그런데 훨씬 낫죠.
1: 예, 그런데 이것에 목매한 사람은 아주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지요.
0: 그리고 이제 그 꽃이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추운 때 피는
1: 동백.
0: 동백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때 무슨 꽃이 어떻게 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우리 저 대종사님 말씀에도 있어요. 초년에 성공할 사람이 있고, 노년에 성공할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듯이, 운세는 그 사람 지은 바대로 노년에 꼽힐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냥 성급스럽게 그렇게 하는 머리에 자기 운세를 자기가 몰락시켜버리는 거죠.
0: 저도 정년퇴임 이후에 정신이 좀 바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찍 40대, 50대, 60대를 다 지내서 정년퇴임하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0: 그래서
1: 주사님은 독일 있을 때가 더
0: 네,
1: 좋았어요.
0: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새 기운을 좀 다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언제 어떻게 그새 마음과 새싹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끊는 것만큼은 참 그것만큼은 좀 조심을 하자. 그것만큼 넘기자.
1: 그렇죠. 젊었을 때 생각은 단생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기 일생을 단생, 그 생으로 끝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지요. 나이가 자꾸 들수록 영생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 초점을 더 훨씬 많이 맞춰져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확연히 변하죠.
0: 예, 예.
1: 그 절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0: 네.
1: 중은 늙을수록 좋다.
0: 아, 네.
1: 그런
0: 네.
1: 말이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왜 늙을수록 좋겠어요? 죽음을 앞으로 둔 사람은 사유, 생각하는 것은 크게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인간 생애에 대한 철학을 갖지 말고,
0: 네.
1: 본래부터 그런 그 영생적인 진리관.
0: 그렇습니다.
1: 또 회복.
0: 네.
1: 내가 근본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복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가 복락이 좀 더 그냥 격상시킨
0: 네.
1: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좀 현명하게 생활을 해야
0: 네네네네.
1: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나거든요.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명예롭지 못하게 2위를 달리고 있는 이혼 문제,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또 할 건가. 그리고 이혼의 문제 중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은 게 성격 차이가 지금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마음을 한번 돌려서 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춘 상태에서 충돌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제를 좀 했으면 좋을까요?
1: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이론상 법업 공부예요.
0: 네, 네, 네.
1: 이론상 법업 가운데 눈. 눈을 사용할 때 원망적 지금 무사하게 사용하고, 네. 귀.
0: 귀.
1: 아니. 코, 입, 네. 몸,
0: 네.
1: 뜻.
0: 네.
1: 이거를 원망적 지금 무사하게 향하라 그러거든요.
0: 네.
1: 우선 눈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예, 이혼율이
0: 예.
1: 많은가?
0: 예, 예.
1: 그 사람의 눈에는 시각이 있어요. 눈은 남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부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0: 예.
1: 그런 시각 차이가 있고요.
0: 아,
1: 한번
0: 예.
1: 딱 그러면 본래 그 불가에도 눈에 한 티끌이 걸리면
0: 네.
1: 온 세상이 티끌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 눈은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심한까지 말하거든요. 심한.
0: 네.
1: 마음 눈으로 봐라. 저 워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0: 네, 네.
1: 그거는 빛으로 봐라.
0: 네.
1: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0: 네. 부처님 그 초기 본문 팔정도에도 정견이 들었죠.
1: 정견이 네. 있죠. 네. 그와 같이 눈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번이.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잘 봐야죠.
0: 네네.
1: 봐줘야죠.
0: 네.
1: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0: 네네.
1: 잘 봐줘야죠. 그러면 저 상대방이 돌아가 버려요.
0: 그것이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위하는 길이고, 사회도 위하는 길이 쭈르르르 그 나름에 서 있어요.
1: 예.
0: 그런데도 그냥 부딪혀 버리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1: 또 귀.
0: 네네.
1: 귀를 사용할 때 잘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속이 팍 썩어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
0: 좀 못 듣게 좀 했어. 못 듣게 좀 맞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1: 속이 상할 정도면 좋아요.
0: 네.
1: 속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잖아요. 토끼는요.
0: 네, 네.
1: 지가 안 죽으려니까 귀가 발달했어요. 토끼는 먹잇감이거든요. 용선에서 제일 커요.
0: 네, 네.
1: 짐승 중에
0: 네, 네.
1: 지기 몸에 비해서 큰 건 토끼 귀예요.
0: 토끼, 네, 네.
1: 그래서 토끼 귀가 또 유명한 것은 180도를 휘전해요. 그래서 말이죠. 귀는 말이죠. 만개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야 돼요.
0: 네, 네, 네.
1: 좀 상대방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도 만개가 없으니까 들은다니까요.
0: 아
1: 그럴 때 참 원망 부족하고 원망 부족해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0: 눈은 감을 때라도 치만
1: 눈은 누가 감으세요? 감으세요? 이거 구멍이
0: 망개가 병망개가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1: 그러지요.
0: 망개가 없으면 이게 쓸모가 없거든요.
1: 그 왜 쇼물주가 망개를 안 만들었어 아까?
0: 아이고
1: 밤에 잘 때 말이죠. 망개를 덮어놓고 잡아 그건 죽을 판이에요.
0: 네네.
1: 열어놓고 자니까 도둑이 들어왔는지 살인자가 들어왔는지 다 알지요.
0: 좋은 곳으로만 쓰지.
1: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들어두어라. 그게 원망부족이에요. 인생을 사는 데는요. 아, 그런 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좀 넉넉한.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좀 모지게 살지 말아야죠.
0: 그렇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이게 제일 자극이 심한 거예요.
0: 예, 예.
1: 예. 그거를 잘 돌릴 줄 알아야 돼.
0: 냄새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보고 듣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1: 정신을 제일 먼저 건드는 거예요.
0: 네.
1: 그것이. 육군이라는 것은요.
0: 예.
1: 참, 대전사님 말씀대로 소중한 것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늙어서 체험하지만은, 육군이 병들면 공부가 되던가요?
0: 아이고, 어렵습니다.
1: 아, 그러고 말고요. 육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귀,
0: 네.
1: 입,
0: 예.
1: 몸.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죠. 이거 관리 못하면?
0: 마음.
1: 마음은 다 터보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거 관리 못하면 거기서 자살병, 거기서 이혼병,
0: 네네.
1: 다 거기서 나오죠. 육군 동작을 잘못해갖고.
0: 그렇습니다.
1: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0: 네네.
1: 자기 육군 동작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이죠. 그게 이론상 포부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론상 같이 써라. 그래야 그런 일이 없다.
0: 그 대종사님께서 아무튼 그 이론상 포부의 깨달음의 표준과 육군 사용할 때 표준을 내놓으신 건 특별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원만 구족하고 직공무사한 그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법어를 내놓으신 큰 뜻을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족족 해족족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했어요.
2: 감사합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에 목을 쏘이면서 급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2: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공부하는 사람은 밖으로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일심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법박에 걸리게 되면 항상 법에 구애돼서 자제함을 얻지 못하게 돼 큰 해탈의 문에 들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성품을 기르되 억지로 붙들거나 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집착에 빠지면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불필요한 생각과 그릇된 마음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6월 28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수행품 53장 법문 말씀 중에서 보내드렸고요. 첫 곡으로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내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한강교당에서 진행한 김명진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5월을 맞아 먼저 한강교당 어르신 교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마음 공부 되시길 사하님께 기도드립니다. 원기 108년에 이런 가족으로 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공부담을 발표했던 게 생각납니다. 저희 남편까지 법회에 참석하는 이런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남편 또한 원불교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고 싶습니다. 말이 시가 되게요. 저는 원불교를 신앙하고 소태산 대종사님 법을 믿는 것에서는 세상 남부럽지 않을 만큼이라고 자신하는데 공부심이 많이 부족함을 이 기회에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챙김을 다짐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저희 친정가족은 친할머니 연언으로 아버지, 엄마, 삼남매, 조카들, 제 아들, 딸까지 모태신앙을 가진 행복한 명진입니다. 특히 청주교당에서 단장과 총무를 십수년간 하신 청타원 이청심 어머니와 충북교구 여성회 회장인 여동생 후타원 김정후, 청주교당 부회장직을 맡았었던 제부 관산구도관님은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저도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공부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성실함으로 교당에 나온 게 전부라 다른 교도님들처럼 강의 같은 발표는 생각도 못하고 대신 제가 교당 다니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경험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엄마 형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엄마께 허락은 받았고요. 어머니는 친정으로 2남 4녀 6남매의 형제 자매를 두셨는데 저와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엄마네와는 성이 다른 막내 외삼촌이 계십니다. 어려서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막내 외삼촌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막내 외삼촌은 일찍이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아 잘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호른을 전공하고 음대를 가게 되자 아들은 대학 입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군대에 갔습니다. 누나, 나 제대하면 여친도 소개해줘. 잘 다녀올게. 걱정 마. 너 제대하면 예쁜 음대생 소개시켜줄게. 무사히 잘 다녀와. 그게 저와 외삼촌 동생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2002년 한참 월드컵으로 남북관계가 고통일될 것처럼 따뜻했을 때 제가 평양으로 4박 5일 오케스트라 연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께 전화드리니 반가워하시기 무섭게 분당 국군병원에 막내 외삼촌의 아들이 입원했다며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바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더니 사촌동생 완수는 의식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훈련받다가 쓰러졌는데 헬기 수송이 늦어져 내수 상태고 많이 살아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외삼촌은 정말 자식 사랑이 하늘 같던 외할머니께 받은 내리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간병했고 몇 달밖에 못 살 거라던 사촌동생을 2002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24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 거실은 깨끗한 병실이 되었고 우리 완수는 식물인간인지 모를 정도로 어쩜 그리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조카의 온몸을 닦아주시고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도 풀어주시고 하느라 외삼촌은 100kg 가까이 되던 거구에서 60kg대로 날씬해지셨답니다. 그런데 김병에 10년쯤 지나가자 외갓집 식구들 발길도 뜸해지고 관심도 끊어지고 그러자 막내 외삼촌은 점점 서운해지셨겠죠. 저는 대학교를 서울로 와서 가끔 명절 때나 안부 인사를 전하는 정도로 이어가던 때였어서 정확히 어떤 오해들이 쌓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6남매가 막내 외삼촌과 손절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며 외삼촌께 더 자주 문자드리고 안부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둘째 누나인 저희 엄마를 극진히 모시며 행여 아플 세라 챙겨주시던 큰 외삼촌이 암에 걸리셨고 1년 정도 청주와 서울중앙대병원을 오가며 투병하시다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실 지경이 되자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원불교에 다니면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특히 살면서 상생의 인연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 알게 된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막내 외삼촌께 큰애 삼촌의 상태를 구구절절 문자드렸더니 앞으로 그런 얘기할 거면 너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라며 매몰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큰애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풀어드려야 하는데 원불교 공부를 한 저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몇 번의 통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막내 외삼촌은 더 이상 이런 소식 나한테 전하지 말라며 돌아가신데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거라고 냉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연락을 더 드린 어느 날 막내 외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 삼촌 찾아뵙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저에게 고맙다고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삼촌 참 잘하셨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막내의 삼촌은 얼마나 우시며 또 용서를 빌고 장례식장을 꼬박 지키며 마지막까지 정성껏 보내드리시는지 그 모습은 정말 두 분이 깊이 화해하고 마음 편히 떠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 누구에게 원망을 품고 원수를 맺었더라도 열반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그 상대자와 만나 감정의 벽을 서로 허물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대가 이미 죽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끝내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나 혼자라도 그 원망을 놓아버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감정은 그대로 다음 생에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풀 수 있으면 풀고 서로 풀고 풀 수 없다면 내 마음에서라도 놓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삼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운 일 지금도 생각하면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스스로 토닥입니다. 원불교법과 서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감히 어른들 사이에 제가 끼어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애만 태우다 말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린이회 학생회 때부터 교당에 다녔기에 교정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신심만큼은 잘 키워왔고 이 법을 삶의 지표로 삼고 따르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 바라보기, 마음 멈추기, 대소유무와 12예로 바라보기를 생활에 적용하면서 대종사님의 예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서히 원묘들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불공하겠습니다. 소소한 저의 신앙 공부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한강교당 김명진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양희은과 성시경이 부른 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앱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둥근 교당 김성원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네, 여자 6단 김성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공부담을 하러 올라왔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었는데 일단 어쨌든 저희 단에서 해야 돼가지고 제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교당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해보겠다 했는데 어쩌나 보니까 이제 그냥 최대한 머리를 피우고 살아가보자 라는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공부도 보고 이렇게 막 다 놓고 그냥 그렇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운전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만 좀 이제 뭐 인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면허를 좀 일찍 땄는데 운전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거 초보, 아직도 후치고 이렇게 무서워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계속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빵빵을 하고 나면 또 제가 가든 길이나 아니면 그날 오는 길에 빵빵을 당하더 말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인과가 빨라졌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나만 잘못한, 아, 내가 좀 이렇게 내 마음만 이렇게 급하게 갈질 건 또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짧은 3년 사이에 9번 접촉 사고를 냈거든요. 제가 다 2번 다 제가 이제 박은 사고였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차라리 늦게 도착을 하는 게 낫지, 이제 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었고, 최대한 운전을 할 때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 그냥 입 밖으로 일부러 혼잣말을 해요. 그냥 네가 그렇게 바빴으면 5분 일찍 나왔어야지, 못 나온 네 탓인다, 그냥 늦게 가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하고, 누가 막 앞으로 가게 되면 응, 난 못 가니까 넌 좀 빨리 가라, 내 뒤에서 욕하지 말고 차라리 가주는 게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 최대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두 번만 사고 나고 사고를 내고 더 이상은 안 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교무님 말씀처럼 뭔가 서원을 잡고 이렇게 큰 공부할 거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은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가 봐요. 그냥 일단은 나 먼저 살자 뭐 이렇게 너무 신경을 쓰면 내가 또 이런저런 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생각을 하니 말고 살자라는 그런 와중에도 운전할 때는 또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흐름대로 운전을 해야만 이제 나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나도 마음이 급할 때 보니까 제가 막 처음에는 운전할 때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거나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였는데, 사고를 두 번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고를 내는 게 훨씬 더 뒷차들한테 피해가 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밖에 제가 또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내 스타일대로 운전을 해가야, 그래도 흐름에 맞춰 가야 좀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덜 맞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조급한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일찍 가든 뭐하든 좀 지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편인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해오고 싶었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그냥 느꼈던 점 얘기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이게 번외 얘기지만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봐줄 마음이나 이런 것도 생긴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내가 체력이 좋을 때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한번 정말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내 속에서 녹여서, 아,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력을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항상 저희 단 어르신분들도 맨날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2: 성스러운 본문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한둥근 교당 김성원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디어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마음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삼교당 홍인중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4: 원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198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천도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없는 것에 한이 많으셔서 남들한테는 아들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대전 사시는 양자 오빠를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어머니 정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유언으로 제사 지내줄 아들이 없으니 절에 모셔달라고 하셨고, 어머니 말씀을 들은 올케언니 명타오님께서 원불교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여 명타오님 주도하에 천도제와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광인 교무님께서 좁은 단칸방에 오셔서 성조와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을 독경하실 때에 독경 소리가 좋아 어머니께서 편안히 가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천도제에 참석하면 처음 들었던 독경 소리를 생각하며 청주를 크게 소리내어 독경합니다. 교당에 나오게 된 동기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6개월 후에 위기가 찾아와 갈 곳이 없어 오빠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명타오님과 같이 교당에 나오면서 실상사 노부부 설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실천을 해보았으나 지혜가 없어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혼해서 몇 번을 교당에 나오다 안 나오다 반복을 하며 지내다 시댁 천도제를 지내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교당은 남녀가 대부분 따로 앉아 법회를 봅니다. 처음 나와 서먹한데 오빠인 수사님께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수사님 옆에 앉아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신분검사를 하시는데 옆에 계신 승사님께서 공부 외에는 모두 10점 만점을 체크하라고 종용하십니다. 얼떨결에 하라는 대로 해놓고 양심에 찔려 10점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다가 일요일만이라도 일을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신분검사를 하게 되면 10점 만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일기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유문용 공부로는 부드럽게 말하기입니다.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화를 내면서 사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

사경을 권유받으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교모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압구정 교당에서 전설을 두 번 마치고 손녀 키우느라 멈췄다가 대치교당으로 합치며 교당 부지를 못 찾아 교모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경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설을 다 끝내야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2시간 이상 하루에 4시간 사경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사경이 다 끝나갈 무렵 역삼동 교당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사경을 하고 나면 교무님 사인을 받아두는데 너무 빠르게 썼다고 생각하셨나 사경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천천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문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계문을 체크할 만 할 게 아니라 애호보기로 합니다. 대종사님 때 갑을 받은 걸 항의했다가 계문을 애울 수 있냐는 말씀에 강당에서 3일 동안 외웠다고 하기에 제 생각에는 하루면 외우지 3일이나 걸릴까 생각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성의 감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계문을 한번 외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운이 좀 같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급 10계문 1. 영거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영거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영거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영구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아니, 특식금 10계문 해야죠. 특식금 10계문 1.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가시를 말하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려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컨닝이 시켜주네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라. 법마 상정급 10계문 1.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영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말인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저기 여기서 보면 여기 대종사님이 보입니다. 아, 대종사님이 잘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역삼교당 홍인중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정효빈의 내게 스며든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둥근 교당 서문덕성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여자 출단 서문덕성입니다. 저는 아직 공부도 미숙하고 해서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데 어쩔 사모니까 나왔어요. 공부로서는 드릴 말씀도 없고 공부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를 다닌 것 같은데 안 다닌 것처럼 다녔어요. 직장 다닌다고 거의 뭐 안 오다시피 하고 그러다 퇴직하고 나서 좀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생각하니까 또 딸이 셋째 아이를 낳아서 봐줘야 된다고 해서 딸네 집 가서 바른다고 4년 넘게 꽃밭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나오게 되었는데요. 교당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발을 디뎌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선뜻 나서지지가 않고 당황하고 있을 때 링타원 은경 씨가 가자고 부채겨져서 올 초부터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교당에 나와서 막 교무님 설법 듣고 교도님이 반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교무님이 말씀하시면은 꼭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안정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제 남편은 저보고 전생에 공주띠였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막 불평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죠. 전생에는 정말 곱게 자란 공주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생에 와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산다고 저는 저대도 투덜댑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좀 많이 좀 아픈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속에서는 예상이 없는데 제가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루마티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설거지를 해주면서 뭐 공주같이 설거지도 안 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허리를 대수술을 하려고 대기실에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손을 잡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쪽에서 그래가 하고 있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불교 다녀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서원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원불교는 나온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아서 하면서 다급하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원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런 서원문을 외우다 보니까 마음 편안해지고 해서 수술은 잘 됐습니다. 또 그 후로는 제가 교단을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운동할 때나 또 운전할 때는 일원상 서원문 아니면 청정주를 외우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막 어쩔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운전할 때 급하게 할 때도 그게 먼저 이제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공회는 제가 원래도 머리가 안 좋거든요. 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안 좋은데 이제 전신마취를 약혼을 하다 보니까 제 핑계지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아주 습관처럼 그냥 잊어버려요. 금방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해서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콩나물 시루법이라는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믿고 그냥 서서히 스며들고 조금이라도 남물이라 생각하면서 부모님 설법 잘 듣고 교정 읽으면서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수 없는 찬양을 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한둥근 교당 서문덕성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도지역 규화 60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과 규화 발전을 위한 완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 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